남담을 주장하고 그냥 얘기하면 뭐 한꺼번에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가봐 되는 대로 가보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야